지다이웅무르지르우진디아가키티르쇼다슨슨비슨라한다호지피토로보솔아르만하우지다이웅무르지르드니아이베르비